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호주의 가을이 찾아오며 단풍놀이를 떠나는 등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가족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반려동물도 자동차에 함께 태워 떠날 때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자동차 이동 때 사소한 실수가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운전하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남겨둘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할 경우 매우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선 한국현대미술계의 거장 이성근 화백과 나눈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한국에서 최근 변경된 유류분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5월 12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분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4: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이번 연방 예산안을 가장 야심찬 예산이라고 밝히며 연료 안보와 주택, 세제 개혁 등 5대 핵심 패키지를 예고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대피한 호주인들이 네덜란드에서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퍼스에서 3주간의 추가 격리를 지낼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핵추짐, 잠수함,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 대표 델타 구드램이 오스트레일리아 빈 개막 퍼레이드에 참가해

0: 첫 소식입니다. 호주의 재정 수지가 향후 수년간 449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오늘 밤 다섯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향후 4년간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간경제재정전망대보다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중간경제재정전망에서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누정 재정적자가 약 1,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연방 예산안을 노동당 정부의 가장 야심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지출 절감과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오늘 저녁 발표될 이번 예산안이 연료 안보와 생활비 부담 완화, 주택 문제와 생산성, 조세개혁, 재정 절감 등 5대 주요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동지역 전쟁이 정부로 하여금 세제 개편 등 어려운 결정을 더 신속하게 내리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연방 예산에는 양도소득세 할인율 변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은 2025년 연방선거 캠페인 당시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1: The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re a reason to act.
0: 차머스 장관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는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더 단호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가 되며 호주 경제와 세제, 주택시장에는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지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맷 캐나반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 할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 호주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생활비 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반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세제 개편 논의보다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 긴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What we need right now is a government to tackle inflation. What we need right now is what the Reserve Bank
0: 캐나반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정부이며 지난주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에 호소한 것처럼 정부 지출을 통제해 금리 인상 압력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까지 발표된 예산 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호주 대사가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대피한 호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레그 프렌치 호주 대사는 건강 관련 프로토콜에 따라 직접 접촉은 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짧게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주 시민 4명과 영주권자 1명 그리고 뉴질랜드 국적자 1명이 네덜란드에서 1차 격리 중이며 이후 호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해당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They're all in good health and relatively good spirits. They've obviously been subject to a pretty.
0: 버틀러 장관은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비교적 잘 지내고 있으며 크루즈선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정부가 모든 조치를 계속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증상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호주 도착 후 퍼스 북부의 격리 시설에서 최소 3주간 머물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비윤리적인 이민 대행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호주 내 이민자들에게 미등록 이민 대행업체의 허위 조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민 대행업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 자격 기준과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도 확대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줄리언 힐 시민권 관세 다문화 부장관은 SBS 구자라티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기성 이민 에이전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One of the big problems that we've seen emerge is there's been too many people who've been advised by agents or red.
0: 힐 부장관은 실제 난민이 아니면서 단순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허위 보호비자 신청을 할 경우 결국 신청이 거부되고 추방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호주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또 이민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 에이전트 등록청에 등록된 공인 에이전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국 소식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밝혀 한미 간 공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호주 육군 소속 군인이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의 저비스베이 비행장에서 진행된 낙하산 훈련 과정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 사고가 어젯밤 발생했다고 확인했지만 사망한 군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또 다른 군인 한 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군 훈련 중 사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5년 10월에는 타운스빌 야전 훈련 지역에서 단독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훈련 중이던 툴사 럼니 상병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농촌 지역인 레이크 카길리고 시장이 경찰이 3중 살인 혐의를 받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가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줄리언 잉글램은 지난 1월 22일 레이크 카길리고에서 임신 중이던 전 여자친구 소피 퀸과 퀸의 이모 네리다 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발생 약 5개월 만에 경찰은 사건 현장인 레이크 카길리고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잉그램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과 함께 총기와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존 메드컬프 시장은 이번 발견이 마을 주민과 유족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며 어느 정도 사건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주간이 시작됨에 따라 수천 명의 팬들과 참가자들이 개막 퍼레이드를 위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였습니다. 호주 대표로 나선 델타 구드렘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청록색 카펫을 밟으며 팬들과 인사를 나눴고 덴마크와 핀란드, 프랑스 등 인기 참가자들과 함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첫 번째 준결승전을 앞두고 SBS 세르비아어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한 세르비아 유로비전 대표팀 메탈밴드 라비나의 루카 라란체노피는 자신과 밴드 동료들이 최고의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We want to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so that after Eurovision we don't just disappear and become that one.
0: 유로비전이 끝난 뒤 단순히 사라지는 한번 공연하고 잊히는 밴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는 아란제로비치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래 열심히 일하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준결승전은 호주 동부 표준시로 수요일 오전 5시에 SBS와 SBS 온 디만드를 통해 생중계되고 두 번째 준결승은 금요일 오전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은 일요일 오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4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흐리고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번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오전 11도, 낮 기온 22도. 브리즈번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16도에서 24도. 퍼스 높은 구름 끼겠고 17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16도에서 23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8도, 낮 기온 17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화창하겠고 9도에서 18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고국 서울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0: 2016년 5월 12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0: 에이피와이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는데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갑니다.

0: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이성근 화백가의 인터뷰, 그리고 호주와 한국 법률 브릿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반려동물과 차량 이동을 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는 물론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반려동물 차량 이동 관련 벌금 규정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선 반려동물과 보다 안전하게 도로 여행을 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1: 익스플레이너. 호주 가정의 약 3분의 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많은 호주인들에게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주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도로 여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이동하지 않을 경우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반려동물과 보다 안전하게 도로 여행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반려동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에 태울 경우에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은 물론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동물학대 방지법이 적용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차량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갑작스러운 급정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반려동물이 크게 다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반려동물을 앞좌석에 태우거나 무릎 위에 앉히는 행동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질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차량 이동을 할 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전용 차량용 하네스와 또 안전벨트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형견이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동장이나 차량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으로 손꼽힙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용 반려동물 하네스가 충돌 시험에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품 선택 시에는 안전 테스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한 많은 반려견들이 차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NRMA는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주행 중 돌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사고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시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에서 튕겨나가 다른 탑승자에게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반려동물만 차량 안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뜨거운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에 매우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올해 초 동물학대 방지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뜨거운 차량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했을 때 최대 4만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SPCA에 따르면 더운 날씨에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더라도 이 차량의 내부 온도가 단 몇 분 만에 위험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실험에서는 외부 기온이 32도를 넘을 경우 차량 내부 온도가 단 5분 만에 50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거나 차량이 그늘에 주차돼 있더라도 반려동물을 혼자 차 안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괜찮을까요? 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이 겨울철 반려동물을 차 안에 혼자 남겨둔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RSPCA는 계절과 관계없이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몇 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려서 반려동물이 물을 마시고 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평소에 사용하던 담요 혹은 장난감을 가져간다면 반려동물의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도로 여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차량용 안전장비를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요. 또 반려동물이 차량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짧은 거리부터 천천히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사소한 실수가 큰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가족들의 안전이 제일이겠죠.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3: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4: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2: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5: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0: advertising.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tise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같이 느끼고 내 그림을 통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저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추상 표현을 좀 덜 적으라고 반구상이라고 할까 반추상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내가 추상에만 몰입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난해하게 생각을 해요.
3: 네.
2: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깨뜨려갖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성이
3: 네.
2: 아무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표현했어요.
3: 네. 예, 예, 예. 그런데 화백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자유로운 에너지가 느껴지고 네. 또 그렇게 맑게 웃으시는 미소가 누구랑 참 닮았어요.
2: 그래요? 누구하고 닮았는지요?
3: 저 이장희 가수 참 좋아해요. 실례가 아닌가요?
2: 아니요.
3: 사람
2: 아니에요.
3: 좋아하신다고
2: 아,
3: 그러셔서.
2: 내가 이장희를 좋아하고.
3: 아 그래요?
2: 아,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야 아. 너는 이장희하고 비슷해.
3: 아, 네.
2: 그런데 내가 이장희라면 맞내봐야 되겠어요. 예.
3: 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장들도 예. 다섯 살 아이의 순수한 손 놀림을 따라가기 예. 어렵다.
2: 예. 네. 제가 이제 거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 자신이요, 예. 근데 제가 이 정말 간디스키나, 예, 사가리나 피카소나 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애들 색, 아이들 세계를 원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만서도 이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그 생각들이 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저 역시 그래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제가 다다모레는 갤러리에 전속하러 있은 적이 있었어요.
3: 네.
2: 이태리 여자분이 화랑 주인이었는데 그 미국 기자를 매셔서 인터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그 기자가 묻기를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요. 난 어렸을 때 그림을 너무너무 못 그려갖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라고, 예? 그러나 내가 지금 소원이 있다면 어렸을 때 그림을 못 그려갖고 선생님한테 저기 혼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렸을 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 됐냐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땐 틀이 없었다고, 예? 형식이 없었다고, 룰이 없었다고. 하얀 벽을 갖다 검은 벽을 칠하기도 하고 검은색을 칠하기도 하고 노란색을 칠하기도 하고 그때는 느낌의 종이 아니라 느낌의 주인이었었다고
3: 네.
2: 근데 지금은 점점점 내가 느낌의 종이 돼갖고 틀에 메인 내가 된다고 내가 만든 틀에 내가 묶여서 내가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그것이 관념이 된다고 샤갈도 간디스키도 그 틀을 깨려고 무단히 애를 썼을 거라고 그러나 되지 않았다고 나도 역시 그렇다고 예? 나는 틀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만든 틀이니까 나는 넘나들어야 되는데 넘나들지 못하고 스스로 묶여서 그것이 관념이 돼서 거기에 묶여서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점점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를 쓸 뿐이라고 예?
3: 네.
2: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3: 그 예. 말씀을 주시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2: 네. 네.
3: 화백님처럼 정말 거장으로서 오랜 시간 네. 작업을 이어오신 예술가에게도 때로는 붓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슬럼프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3: 근데 그럴 때 화백님 그 자유로운 기운을 예.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2: 나는 그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내 작업, 내 그림은 내 존재의 소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 존재가 변하면 내 그림이 변해요. 그림이 변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면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철학이 변하면 그림은 저절로 변합니다.

0: 하는 건데, 내가 내 그림자에 집착을 한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그림자가 변하는 건데, 내가 변하면 내 그림이 변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 그래서,
1: 네.
0: 예.
1: 생각의 변화. 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 호주 시드니. 하모니란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길 원하시는지요, 이번 전시가.
0: 예, 그래서 그 음악에 하모니가 있듯이 정말 여기 저 시드니에 있는 분들하고 마음과 생각에 또 감정과 그 정이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맑은 호흡을 하듯이 사람이 공기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도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할수 있는 그런 잠시나마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네, 호주를 찾은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님의 전시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체스우드 더 콩코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장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이번 전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화백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도 깊이 잘
0: 아유,
1: 새겨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유화정이었습니다.
2: 네, 한국현대미술계의 거장 이성근 화백의 호주 전시 소식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아일릿 이치미 듣고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로 이어갑니다.

0: Geico knows there's a home you and a road you. Right now, you're hearing home you. He's not in an RV. He's at home on a stair machine.
1: And staring at a not-so-motivational poster on my wall.
0: Meanwhile, road you never lacks motivation, because he's in an RV covered by Geico, with RV specialists who are as passionate about RVs as you. In fact, he only stares at views from on top of a mountain.
2: I'm on top of the world!
0: How's that for motivation, home you? It feels good to be a road you. It feels good to Geico.
3: 그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 네.
3: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류부은 제도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 네. 그렇다면 먼저 이 유류부은 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유류부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유류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의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네.
3: 만약 돌아가신 고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상속해서 자녀나 뭐 배우자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4: 네.
3: 다시 말하면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유류분으로 보호되는 걸까요?
3: 네, 현재 민법상 유류분은 배우자,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에게만 인정이 되거든요.
4: 네.
3: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면 현재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 직계 비속, 즉 자녀죠. 그리고 직계 존속, 즉 부모까지 이 유류분이 인정되는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4: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런 유류분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유류분이 인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3: 네, 유류분은 한국 민법에 1977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4: 네.
3: 그래서 개인이 뭐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자유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4: 네.
3: 하게 되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남은 상속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4: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하지만 1977년이라면 도입된 지 꽤 오래된 제도인 것 같은데요.
3: 네, 유류분 제도가 1977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4: 네.
3: 그동안 이제 변한 상황이나 사회적 시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4: 네.
3: 예를 들어서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4: 네.
3: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사망할 때까지 자녀를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갑자기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4: 크게 뉴스에 나왔었죠.
3: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난달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유류분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4: 네.
3: 그래서 약 50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대폭 이제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4: 네.
3: 같습니다.
4: 반세기가 흘렀군요.
3: 네.
4: 이미. 자, 그럼 이제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3: 네, 우선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요. 폐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전면 상실되었다라는 점인데요.
4: 네.
3: 이게 가장 큰 개정사항은 이제 우선 폐륜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전면 상실되었다라는 점입니다.
4: 네. 폐륜 상속인.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어떤
3: 네.
4: 내용일지 확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3: 네.
4: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3: 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을 하거나 돌아가신 분 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4: 네.
3: 있도록 개정이 된 거거든요.
4: 네.
3: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의 사례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유기, 방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유기, 학대하는 것과 같은 폐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전면 박탈되었다라고
4: 네.
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권이 박탈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유류분권도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4: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개정인 것 같은데요. 이 폐륜을 저지른 상속인들, 이 앞으로 개정법으로 인해서 상속권뿐만 아니라 이 유류분권도

0: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1: 네, 기존 구하라법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만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폐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전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권 상실이라는 거는 폐륜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0: 네, 안타깝게도 최근 가족에 대한 폐륜이나 이 불효 등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개정사항이 또 있을까요?
1: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 등 특별한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경우에 해당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또 뭐 재산 형성에도 기여를 했는데 네. 두 번째 자녀는 아버지랑도 연락도 끊고 교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0: 네.
1: 이런 경우에 만약 아버지가 유언이나 아니면 생전에 첫 번째 그 자녀에게 재산을 일부 주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민법 개정 전에는 두 번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첫 번째 자녀는 자기가 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됐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속인의 재산은 그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폐륜 상속인의 상속권은 상실시키지만 효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은 법으로 시켜주겠다라는 것 같네요.
1: 네.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이 아니라 또 가액 반환을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와서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공유하는 식으로 이제 그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후에는 가액 반환, 즉 금전 반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분 공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하고 해당 이제 매매 그 금액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상속 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공동 소유보다는 이 금전 반환이 이 분쟁 해결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사실 또 법률가들 사이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요. 한국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유류분뿐만이 아니라 관련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뭔가 유류분 개정과 관련해서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오늘 말씀드린 유류분 개정 사항은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과 개정법이 시행되는 그 시행일간에 언제 또 피상속인이 사망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관련 검토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개정법의 적용 일자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국의 가족분들이 있으시거나 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 나눈 한국의 유류분 제도 개정사항은 상속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호가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면책 공고. 호주 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시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도로 여행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한국현대미술계의 거장 이성근 화백과 나눈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한국 법률브릿지를 통해 한국에서 최근 변경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한로로의 0플러스 0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